0: 그라 따마고니 니가 왔대요 놀이 따마 사사사사가 갈게요 놀이 따마 흑그라 따마고니가 왔대요
1: 마루미야노 놀이따마
0: 흑그라 따마고대사 대행 마루미야